0: 보이니 놈 수노 놈아
1: 자리만에 두구수 수노네레 불러네 누구자네 두구수 가모네레 불러네
0: 이때리 기타랄리 사부디네 두두다기 이때리 까다라솔리 사다갈레 두두다기
1: 알레레